삼아서 두부야 그 땀으로 쌀을 새벽 나네 양복 양카 배디 사바 어 배디 사바 꼬물레 꼬미리 사바 꼬물레 꼬미리 땀어 꼬물로 사우 동태 어머꼴리 딸바루 동라유 너록래 야녹